아침 햇살이 내리쬐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네. 앞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는 꿈을 품고 용감하게 전진하고 뒤를 돌아보면 벗과 함께했던 순간들은 따뜻하고 잊을 수 없네. 오직 벗만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별빛이 되어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방황할 때 우리를 인도해주네. 어제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면 우리의 우정은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소중해졌네. 함께 이야기 꽃을 피우고 함께 노력했던 날들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라네. 오늘의 새로운 희망을 가득 담아 진심으로 바라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며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좋은 아침이야, 사랑하는 보시오. 이 축복이 그대와 함께하며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게 하길 바라네. 그대의 삶이 시와 그림처럼 아름답고 끝없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하길 바라네. 안녕하십니까? 작은 감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문학정원의 림하정입니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길고 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봄이 지나 여름이 오는 것은 마치 우주의 숨소리처럼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익숙한 순환의 저편, 우리 삶의 모든 빛과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에게도 겨울이 존재한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태양의 겨울은 검은 우주 공간 속에서 외로이 떨며

스스로를 잠시 접어두는 시간일까? 아니면 그 거대한 불꽃의 심장이 잠시 봉합되는 고요의 순간일까? 문득 우리가 태양의 겨울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양계의 중심에서 쉼없이 타오르는 그 거대한 항성에게 계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사는 지구의 기울어진 자전축이 만들어내는 기후의 반복, 그 춤의 리듬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에게 태양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삶의 조건 그 자체이며 시간의 적도이며 때로는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런 태양이 만약 스스로의 리듬을 가진다면 그 리듬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주기, 빛의 한겨울 같은 시기가 있을 법도 하다. 나는 태양의 겨울을 빛이 스스로에게로 돌아가는 시간, 즉 내면화의 시간으로 그려본다. 겨울의 숲이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의 활동을 멈춘 듯 보이지만 땅속 깊이 뿌리는 내려가고 씨앗은 숙면하며 힘을 비축하듯이 태양은 표면의 흑점이 최소로 줄어들고 폭발적인 플레어 활동이 잠잠해지는 주기, 소위 태양 극소기를 맞는다고 한다. 과학적 용어로는 단순한 활동 저하일 뿐이지만 상상력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태양이 자신의 광휘를 잠시 거두어들여 핵융합의 화로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시간, 에너지의 재정비를 위한 침묵의 계절이 아닐까. 이러한 태양의 겨울은 결코 빛의 소멸이 아니다. 오히려 빛이 외부로만 향하던 방향을 틀어 스스로를 온전히 응시하고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다. 우리 삶의 겨울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라고, 열정을 분출하라고, 빛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과 깊이는 종종 그 반대의 운동, 즉 안으로의 침잠에서 시작된다. 실패와 좌절, 뜻하지 않은 휴식과 고독의 시간들은 외부 활동의 표류가 아닌 내면의 핵을 다시 확인하는 태양의 극소기와 같다. 그 시간이 없이는 다음 찬란한 여름을 준비할 에너지도 방향도 얻을 수 없다. 태양이 만약 겨울을 가진다면 그 겨울은 아마도 외로운 시기일 것이다. 주위를 돌며 그 빛에 의지하던 행성들, 우리 지구를 포함하여 모두가 그 열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겠지만 정작 태양 자신은 침묵 속에 홀로 서 있을 테니, 그러나 그 외로움은 결코 공허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꽃이 어디에서 타오르는지, 그 중심의 뜨거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철저한 자기 대면의 시간일 것이다. 우리는 빛의 계절만을 갈구한다. 봄의 바라, 여름의 성장, 가을의 결실. 하지만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당연히 그러한 계절이 존재함을, 그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무성한 잎과 열매로 가득할 때 나무는 오히려 잎을 떨구고 핵심만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모은다. 우리의 내면에도 그런 태양이 있다. 때로는 그 태양이 외부를 향해 쏟아내던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스스로의 중심만을 뜨겁게 지키는 겨울을 맞이한다. 그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계절이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는 상상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태양이 있다. 그 태양은 항상 맹렬하게 타오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잠시 불꽃을 낮추고 빛을 부드럽게 하며 자신의 본질을 되새기는 겨울을 필요로 한다. 그 겨울의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왜 빛나는지, 그 빛으로 무엇을 되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눈보라치는 한겨울날, 해는 구름 뒤에 가려 희미하게 빛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가 저 뒤에 여전히 거대하고 확고하게 존재하며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겨울이 찾아와 모든 것이 멈추고 얼어붙은 듯해도 내면의 태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지금은 스스로를 돌보고 다음 빛을 위한 연료로 태우는 보이지 않는 계절에 들어섰을 뿐이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끝이 아니라 더 깊고 온전한 빛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오늘 내 마음의 하늘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반드시 어둠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것은 아마도 내 안의 태양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고요하고도 강력한 겨울일지 모르니라.

탈순의 자리. 서울 대림동 모임에 참석했다. 술자리를 피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겨울밤의 공기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취기는 단번에 가셨다. 집으로 곧장 갈 수도 있었지만 아침에 아내가 부탁한 반찬이 떠올라 대림시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겨울의 시장은 낮보다 밤이 더 차가웠다. 천막 사이로 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고 바닥에는 낮에 녹았다 다시 온 눈자국이 얼룩처럼 남아있었다. 상인들은 손바지 위에 외투를 덧입고도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장 한복판, 유난히 낮은 자리에서 팔순은 훌쩍 넘겼을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 칼치를 팔고 계셨다. 허리는 더 굽을 여지도 없이 접혀 있었고 무릎이 몸보다 먼저 땅에 닿아 있었다. 얼굴은 바닥바람에 오랜 씻긴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깊게 팬 주름마다 겨울의 그늘이 고요했었다. 작고 흐린 눈동자는 사람 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잠시 또렷해졌다. 손등은 종이장처럼 얇았고 그 위로 푸른 핏줄이 밧줄처럼 도드라졌다. 몇 번이나 기웠었을지 모를 장갑 끝은 헤어져 손가락이 빠져나와 있었다. 그 손으로 얼어붙은 칼치를 들었다 놓을 때마다 툭 소리가 났고 달아버린 가위로 생선을 자를 때면 딱딱 마른 쇳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 울렸다. 그 소리에 맞춰 할머니의 숨도 짧아졌다. 낡은 모자는 챙이 축 늘어져 있었고 목에는 색이 바랜 스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스카프가 흔들렸고 할머니의 몸도 함께 흔들렸다. 마치 바람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 겨울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삶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자식이 없을 리는 없었다. 손주가 없을 리도 없었다. 누군가는 따뜻한 방에서 발을 뻗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김 오르는 밥상 앞에 앉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팔순을 넘긴 노모는 여전히 시장 바닥에 앉아있었다. 갈치 몇 토막을 팔기 위해 이 밤의 추위를 온몸으로 견디며 세상은 로켓을 쏘아올려 화성까지 닿았지만 자식의 마음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옛 이야기 속 효자 곽가는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밥을 탐하자 아이를 묻으려 했고 땅을 파다 돌종을 얻고서야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 한다. 그 어떤 효부는 시아버지를 마중 나갔다가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넓적한 벼랑에 누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다. 그 옆에 호랑이가 시아버지를 해치려 할 때 효부는 업고 있던 아이를 들고 호랑이야 제발 내 아이를 내어줄 테니 시아버지를 해치지 마시오 하며 애원했다. 그 절절한 외침에 호랑이는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더니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한다. 전설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분명 사실 하나는 적어도 옛날에는 팔순 노모가 이 추운 겨울밤 시장 바닥에서 칼치를 팔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고 말없이 칼치 한 마리를 사서 돌아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돌아서기에는 이 겨울이 너무 차가웠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끌어올랐다. 나는 할머니 옆에 섰다. 숨을 고르고 얼어붙은 시장을 향해 목청을 열었다. 사세요, 사세요. 제주도 칼치 사세요. 노 총각이 이 칼치를 먹으면 장가를 가고 노인들이 드시면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신혼부부가 먹으면 아들을 낳습니다. 내 사구로 소리가 겨울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처음엔 고개만 슬쩍 드는 사람들이 보이더니 이내 웃음이 터지고 발걸음이 멈췄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 둘씩 할머니 앞에 모여섰다. 정말 제주도예요? 갈치 실하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갈치를 들어보이며 낮게 말했다. 제주서 온 거라오. 오늘은 추워서 손님이 없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새겨쳤다. 나는 다시 한번 목청을 돋았다. 사세요, 사세요. 이 겨울에 이만한 칼치 없습니다. 오늘 사가시면 복이 따라옵니다. 사구로 소리가 한 번 더 울리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 하나 주세요. 두 토막만 잘라주세요.
가위 소리가 빨라졌다. 딱딱 쇳소리가 연이어 났고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다. 굽은 허리가 잠시 분주해졌다. 할머니의 입가에 주름 사이로 미소가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날 밤 내가 본 것 중 가장 따뜻한 표정이었다. 나도 칼치 한 마리를 집어들었다. 손에 쥔 생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가슴 한켠은 오래도록 뜨거웠다. 대림역으로 향하는 길, 찬바람이 다시 얼굴을 후려쳤다. 문득 깨달았다. 저 할머니의 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등은 내 앞에 먼저 놓인 내 미래의 자리였다. 아버지는 나를 이 세상에 세워주셨고 어머니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나를 키우셨다. 그러나 그분들의 노년을 떠받칠 준비를 나는 과연 얼마나 해두었는가. 혀를 말로 아는 세상은 넘쳐난다. 그러나 혀를 몸으로 감당하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팔순에 넘어가 오늘도 시장 바닥에 앉아있고 세상은 그것을 가난이라 부르며 외면한다. 그날 밤 내가 불러준 사구로는 할머니의 칼치를 팔기 위한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대신 나서지 않으면 언젠가 나 또한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노년의 경고음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혀는 미담이 아니라 책임이며 연민은 박수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겨울밤 팔순의 자리는 아직도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항상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김새가 각자 다르듯 살아가는 모습도 모두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비전도 다릅니다. 서로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는 현명한 삶이지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타인의 잘못된 점만 찾아서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남을 탓하기 전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자신도 남들의 입에 오를 수 있는 행동과 말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말 문제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그리 많을까요? 서로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생각도 다르다는 것, 상대방이 처한 환경에 대해 마음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생각과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면 다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문학정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프로 책임 편집의 주홍이, 제작의 리처룩이었습니다.

0: 살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반겨주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피멍을 치도록 힘겨울 때 속 깊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함께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1: 모든 것이 다 망가져 확확 숨이 막힐 때 넓은 도량으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삶의 균열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도록 고독할 때 따뜻하게 나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친구가 되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0: 바삭바삭 마음조차 말라버려 아플 때 찾아와 외로움을 달래주고 위로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세상이고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1: 네, 고마운 사람들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춘란입니다.
1: 리철옥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곡 만나볼까요? 그땐 몰랐네.

0: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도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 소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 조합이 나이가 들면 위장에 돌을 만들거나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소가 될수 있습니다. 아래에 60대 이후가 꼭 피해야 할 계란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약이 되는 최고의 섭취법,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위속 만드는 감.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 위속을 만듭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심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위산 분비가 적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위험하므로 최소 3시간 간격을 둬야 합니다.
0: 콩팥 부담을 만드는 두유.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단백질 과잉으로 콩팥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소화 불량과 가스는 물론 단백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백질은 한 종류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1: 결석 만드는 커피. 녹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계란 노른자에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 칼슘석이라는 결석을 생성합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어르신들은 콩팥에 돌이 쌓일 위험이 훨씬 높으므로 커피나 차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지난 뒤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0: 계속해서 100세까지 사는 분들의 생활 특성 6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네, 첫 번째, 선성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산보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을 좋아합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억지로 심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수 노인들의 육체적 노력은 순간적으로 격렬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지속적입니다. 그들에게 운동은 재미일 뿐이며 건강에 대한 의무가 아닙니다.
0: 두 번째, 장수 노인들은 평온하면서도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분노나 극도의 흥분과 같은 극단적인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 세 번째,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지 않습니다. 장수 노인들은 절대로 과거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과거 속에서 묻혀 살게 되면 자신들이 젊고 빠르고 강했던 시절을 생각하게 만들어 자칫 노인들을 우울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장수 노인들은 지극히 현재적이고 그날의 활동에 정력적입니다.
0: 네 번째, 장수 노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다고 큰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 노인들의 목표는 작고 평범하지만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그 자체가 수명 연장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장수 노인들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가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더 신경을 씁니다. 자신들보다는 자신들이 한 일에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1: 다섯 번째, 장수 노인들의 습관은 모나지 않고 온건합니다. 그들은 모든 극단을 피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고기와 야채가 섞인 음식을 먹고 적당량의 술도 마십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자기부정에 빠지게 되는 이른바 음식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같은 이치로 장수로인들은 음식과 음료를 예술적으로 다루는 미식가의 경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0: 마지막으로 장수 노인들은 규칙적으로 삶을 삽니다. 이 말은 엄격한 군대식 절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주기를 뜻합니다.
1: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모니터 화면에 노출되는 현대인들에게 눈의 피로와 침침함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피로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겨 방치할 경우 점진적인 시력 저하는 물론 만성 안질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질환 예방과 시력 보호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식재료로 당근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외에도 시력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식품은 다양합니다. 아래에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눈 건강에 유익한 7가지 식품들을 알아봅니다.
0: 연어.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은 눈 건강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공인 영양사 록사나 에산이는 건강 매체 리얼 심플에서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DHA와 EP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태아 발달 단계부터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인 영양사 킴 컬프 박사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연어, 참치,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두 번 섭취하면 당뇨병성 망막 등으로 인한 망막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 다음,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안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 포함된 설포라판 성분은 녹내장과 같은 흔한 안질환의 진행을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공인 영양사 렉시 모리아티는 설포라판은 특정 질병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녹내장과 같은 흔한 안과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언했습니다.
0: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당근은 주황색 채소의 색소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에 좋은 식품으로 꼽히지만 실제로는 고구마가 더 많은 양의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은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 적응을 돕습니다. 공인 영양사 록사나 이사니는 베타카로틴은 좋은 시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전했습니다.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껍질째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호두 견과류는 비타민 E, 아연,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호두에 포함된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어 안구 건조증 및 당뇨 망막병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타민 E를 비롯한 폴리페놀 성분은 눈의 염증을 완화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0: 다음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체내 흡수율이 높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제공합니다. 모리아티 박사는 이 두 가지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년층의 황반색소 밀도를 높여 점진적인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황반 변성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케일, 짙은 녹색 잎 채소인 케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어 눈 건강 측면에서 당근보다 우수한 식품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외선 등 빛으로 인한 눈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비가역적인 시력 상실을 초래하는 안질환의 예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티아티 박사는 루테인이 풍부한 케일과 같은 잎채소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라며 이러한 카로티노이드가 돌이킬 수 없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구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0: 마지막으로는 피망입니다. 피망 중에서도 특히 붉은 피망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C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형 붉은 피망 한 개만으로도 성인의 1일 비타민 C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한 식단은 백내장 발병 위험을 약 20%가량 감소시키고 그 진행을 늦추는 데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눈에 좋은 특정 식품을 일시적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다양한 식재료를 일상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모리아티 박사는 노화로 인한 안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맑은 시야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 오메가3가 들어간 생선과 견과류 등을 다채롭게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밥상과 더불어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글라스 착용, 정기적인 안과 검진 등을 실천한다면 평생의 눈 건강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끝으로 간이 피곤하면 보내는 일곱 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0: 첫 번째, 손톱과 발톱의 색이 변합니다. 하루 한 번 손톱과 발톱을 살피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톱과 발톱이 누런 빛을 띠거나 흰 반점이 생겼으면 간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의심해봐야 합니다.
1: 두 번째, 술 해독이 잘 안 됩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된 후 간으로 들어갑니다. 알코올이 간으로 들어오면 몸은 해독 작용을 위해서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간이 안 좋으면 술 해독이 잘 안 됩니다. 또한 술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게 해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세 번째, 입냄새가 계속 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소화를 돕는 일입니다. 따라서 간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장애가 생깁니다. 더불어 구토 또는 복부 팽만과 더부룩함, 설사 등이 있을 수 있고 입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1: 가족 중에 간 질환이 발생합니다. 가족 안에서 특정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족력 질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병에 걸릴 확률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족력 질환이 있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0: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 다음은 구역질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구역질이 나는 증상 외에도 음식을 먹고 체한 것도 아닌데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팽창하며 통증을 느낀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0: 다음, 피부톤이 황색으로 변해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혈액 중에 빌라루빈 양이 증가해 피부가 황색을 띠게 되는 상태인 황달은 대부분 간이 좋지 않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또한 눈의 흰자위가 피부색보다 노란 빛을 띠거나 소변의 색깔이 짙어진다면 한번 황달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1: 마지막으로는 이유 없이 피로감이 계속됩니다. 피로감은 간에 이상이 생길 경우 나타나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피로는 많은 사람이 흔하게 겪는 증상으로 지나치기 쉽지만 몸속의 숨은 큰 병의 증거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